이 말이 믿음이 와야 니뽀 이지 나타르냐. 니뽀 이지야 돼. 와카테리아로 하마. 나이야, 서로 신격사에 가와. 사기야, 사기야! 사기 거두고이!